0: 어구, 이가시대 거울이님 아직 쓰지가 않다.
1: 나니? 이거 조커가 또다.
0: 고려와 마다 와가리마세.
2: 하고케.
1: 자, 저 연락 안 올까?
2: 사키가노 덴보. 유슈토노 군주부수와 기니스루노데 모 조엔부대와 추스키키시마시다.
1: 바카. 간조는 야스다. 이마는 조식이가나 아키라가니 미에루데스. 거린가 조엔부대와 내야っている. 목적은 샤마준. 이시도 샤마준을 도루도. 유슈토와 독립나자.
2: 카카노 요토리스.
1: 유리오다세. 샤마준이 조엔을 다세.
2: 하이.